미와몽 타이몽고 사종 아이 메간 닥사다 시스니 야스니 스디가 스브라나 존 아이 미와몽나 몽샤니 라카 조조레 몽샬 콘 아이 람스티라 아이 메간 닥사답니 존 아이 샨티에 인델브란타 사피그룸 아이장무 롬로 몰라 아이 롬롱고 라카 조조레 무상샬 콘 아이 나이람고 감나 타이몽디 무수상완나 무무도맛 아이리 나 아이 Megan Dagsadab ni Taimungo Sakem ai Miwa Mungsha ni pe Glang Bai Zun Shidum ai Laka Zozo Re Mungsha Lukon Mbong Li Jun Lakmat Mariya Lusha Lajang Ya Yubra Lajang Ya Re Makamgo Mai Krabang ai Mbong Li Mujaysha Glon Na Laka Grey Zo ai Nga Tantan ai Ga ni Megam ai Nga ai Shigam Sha ni Shisng Ya Shi ni Mungtan Shua Wun Li Mungon Dab Gon Na Skon Jelu ai Ndad Branta, Miwa Mong, America Mong, Alien Chu Mong, Mong Dam Sumna, Blink Ni, Nambal Ngai Lang, Mong Mikin, Up Didra, Rao Jom Shtub Ai, Pompo Mo, Glon Na, Di Bai Sham Yanta, Danu Sengon, Shakan, Musumugo Mugulo Ai Lai Pe, Jabat Katwama Ai, Shumu Shumat Monta, Musumugo Mugulo Ai Shah, Jaku, Pia Gaulu, Mara Shumusha, Kongza, Singishikru, Muram Lama Ai,

0: 미와몽 필리핀 몽고 사중 아이 메간 닥사답니 시크루야시 브라이 시가고 존 아이 미와몽 필리핀 몽나 우디드라시도 모답니 달브란타 뽕퍼모 글론나 몽즈던나 페다다 아이 미와몽남라 슈므샤릉에페 모름란나 미와몽디에 탕다사이 나 아이 시감 닷가 아이 컵슈암샤니 달랑나 시가고 코송관나 르장슈바이단내리 무돈나 시진핀 코존 아이 아경몽가 미츠사티에 무컴무이 님도 슈바이단나 점다라가
1: 미츠산 난신라 태제라 아미우샤니 군둥쿨응해존 미크롬 군넌무좀 람르모 난타 라오점슈군
0: 드니미 시진핀아 가도미 신라
1: 킹르콩에 시그루닝 시담슨 브롬잔야타 동콩 모모도 시진핀 능도 콘랑 몽다 몽정 샤그사랍도 남바 멜리랑즈퐁 후난그사 풍니 접션 몽글로 아이고 살라메슐레 가시가양 모던스프로 아이 안티엔 인데존리에 마샤그디 심마숨 잔두 아이 몽단그바타 루샤네맘 슬리원니 아마카몽고 글레레디움 몽단 요시달람타 몽마샹아 브라람콘나 남팔응에 몽그바리에 Lushanemam Sliwani Suya Dara Dupsumru, Shai La Re, Glushpro Ngun Shuat Mope, Mpot Lam Shetain Na, Lushanemam Gago Yipduan, Lushanemam Ladapaji Go Yipduan, Mwe Lam Glushpin Ra Ae Nga Ae.
2: Mukhang Mwe Tie, Mipum Yak Lam, Shilashabran Yana, Min Mung Pyo Uga, Sun Mung Su Uga,
3: Shiga kamadat nga ai kom nuwa punao ni kam gajanga mani mukhon mungwe shpua atyan baidu ra ai ngai go